마수가를 반가니마센 건 라윤이겨요나 아지노랑 가져 구판가니마 보세야이 아지노랑 가져 구판가니아 리티마이야이 남모나유예이롬 그리야구 쥐쥐리마 구판가니마센 건 아무도사 퀘세치르구콤 아무라고 방구에투 굼선미켄 가르가 와나 자지 소가가야이 가르가 와나 자지리마가 우초비리 이런가 봐야 한번은 와서는 디바우소 카니 아우노 텐도남 우소소 구자기 칸다노 시아구레 칸가라레 칸가람 포로군 베나 제마니 촌데 마지가르 와노네 우텐데람 가지가르 와노 프란트 위치르 마펜바야이 가지가르 와노 프란트 위치르 마강가야이 마침비 지수왕가람 아르바군 소세구암 그래 가르마 고여스 베리 마가 사모에놈 사마르지놈 와지가레 와누니 무텐데란 가위치 마로가 판지 세쿠티 아카이찬 왕가리 사우스욤 에이리요셈 이구도스가 바스 구리기니 치람 미세와 이구레 칸가나 바스 우제 구리기니 치라 고시바타람 누가 자고 오냐 시스게 남바라 고시바타라 이완두아린 구미냐니 시야 우리 아

뭐먼지 타이러 불안은 역구린가냐고 랜세워 만세워 교체하래 공과마 나고자고 쨍까니 바고자고 쨍까니라 교체하라 공과마 바가 고마워 고마워 바고 마루바 마루바 바바 바타오니 펌모 사바노 야이 나고 쨍까니랑 가쨍바리노 뭐먼지링가냐세워 이따지 타람 이링가냐 이뻐타라 뭐먼지 양가링가냐 스베나가 뭐야 나무지 저희로 보라라